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고 이길로 혁명을 이끄신 1945년 8월의 그때로부터 이날까지 달로 쳐서 7개월. 이 짧은 기간에 우리 혁명은 얼마나 땅속 깊이 뿌리 내린 것이며 빛나는 미래를 향하여 얼마나 눈부신 속도로 진군을 시작한 것인가. 해방된 저국 땅에서 건당 건국 건군의 역사적 위협이 이처럼 빛나게 수행되게 된 것은 첫적으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신 경애한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용서에 결과였다. 하지만 새조선 건설의 어려운 서행길을 빛나게 해준 기쁨이 넘쳐나는 이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저국 창건에 바친 일꾼들과 경사들 국민들의 수고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시오. 개인식이 끝나실 때에 경례하는 수령님께서는 김수동 씨에게 평양으로 함께 돌아가십시오.

존재하는 수령님께서는 어찌 된 영문인지 몰라 하는 김직범지에서는 수도를 지었으시며 우리 당이 이제는 혁명적 정조 무력을 가지게 된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